0: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야.
1: 세상을 구하자. 우리가.
0: 뭔가 구린내가 나.
1: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주세요. 정성껏 닭살을 해주겠어.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다.
2: 홍금주, 강남순. 혹시 거슬려.
1: 난 지금 경찰이야. 가짜긴 해도 똑같아. 내가 가진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지. 수사 자금으로 써요.
3: 그러죠.
1: 어디가? 얘기 좀 하자면서.